네,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체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0: 가슈 티바카보 르그 마란다포 나조 삼바이나 메레 그레 드르 드르 드르
1: 다음 고원 깊은 곳의 사랑
2: 샤슈 리위지 가시 다와샤소 마키 아미샤리 예라 코르코르 시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여기서 우리 민족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네, 우리 노래 너와 나의 연변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그럼 이번에는 가자흐족의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리사라 지라시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 북경 문화론단 행사 중 하나인 2026 나와 지단 북경 책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개 출판사와 출판기관, 특색 오프라인 서점이 참가해 총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 구역 면적과 전시 부스 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책시장은 지단공원 외에도 북경도서빌딩 왕보정 서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서신지 전시구역에서는 고전 속의 24절기 특별전을 선보이며 절기 문화와 관련된 고전 고서를 엄선했습니다. 천문 관측과 계절 변화 파악에서부터 농경 풍습, 민간 양생, 고전 시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만의 독특한 시간 지혜를 발견하는 도서를 마련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도서전은 도서 전시 판매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열성을 확산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독서 문화 활동 구역을 마련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 구매 특혜 쿠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등 일련의 혜택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권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반짝이는 문화명함인 무형문화유산 학춤 전승인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이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촉진해야 하며 양극 분해를 견인히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투철하게 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중화민족의 수천 년간 기다려온 아름다운 소망이고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분투 목표입니다. 우리 당은 공동부유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모태똥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에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 진입한 후 동서평은 사회주의의 최대의 우월성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다.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량극 분할을 없애며 공공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요문이다. 우리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한 것은 공국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라가 부유하다 할 때는 백성이 풍족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공동부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간표와 로순도를 명확히 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류 문명 발전의 난제로서 지금까지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소방 국가들은 사회적 부는 끊임없이 증대되지만 반면에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 분화가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는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소득 분배 격차는 오히려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전신 생활의 부유이지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며 복지주의와 같은 이런 식의 공동부유는 더구나 아닙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따로 나누거나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를 따로 나누어 각자 지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한 분투를 통해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합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케이크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더 능동하게 관찰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소득 분배의 격차를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방침을 두고 분배 제도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영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독점과 자본의 모질산 확장을 방지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전체 인민의 공동부를 실현하는 사업이 더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를 실현하는 용광스러운 사명이 담겨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독창적으로 개척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소방식 현대화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고 선용 발전의 논리, 자본주도의 논리,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논리를 극복한 인간 세상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일조일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부유의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을 충분히 예견하며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능력껏 최선을 다해 점진적으로 실속 있게 꾸준히 추진해 부단히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혁명문물 보호리용 구역 조성 업무회의가 강서 감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문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전반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현장과 대중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업무 혁신과 필수 자원 지원을 바탕으로 구역 조성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국가문물국 관련 부문, 조항 직속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문물 행정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보호구역 관할시 현 당위원회, 정부 관련 사업일꾼, 혁명문물보호관리기관, 기념관, 연구기관, 대학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북경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고궁, 만리장성 등 전통적인 랜드마크 관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공공공간에 직접 들어가 현지의 일상과 생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북경의 일상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협력 플랫폼의 지원과 디지털 스마트 봉사 고도화에 힘입어 북경 입경 관광 시장은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활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세계 관광도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북경은 깊은 문화적 기반과 성숙한 국제 교류 역량, 스마트 기재와 안전 보장 측면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관광 분야의 선두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제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호북성 무한시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위상과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급 경극예술축제인 중국 경극예술제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199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10차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희곡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경극예술의 계승과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뚜렷한 특징을 자랑하며 우수 작품 공연, 소극장 공연, 절자극 특별 공연, 희곡 예술대학 공연, 작품 평가 토론, 청년 인재 창작 캠프 등 7개 분야의 주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전국에서 엄선된 20편의 우수 경극 작품이 참가하며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스타일을 통해 당대 경극 창작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 전통 경극예술의 매력을 재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혁명선려를 기리고 혁명정신유산을 계승하는 혁명역사 소재 작품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작품도 선보입니다. 진시 황제릉 박물원 1호갱 현장 보호자원 보건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호갱 현장 보존 보건실험실과 2호갱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병마용 보호는 발굴부터 수장고 입고까지 전 과정에 폐쇄 관리를 실현했으며 현장 응급 보존 시스템 플러스 고고학 플랫폼 시스템 플러스 전용 장비 플러스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굴 보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1호갱은 발굴 현장과 실험실 복원의 전 과정 폐쇄 관리를 실현해 채색 병마용이 적시에 보호될 수 있게 했습니다. 2호갱의 발굴 캡슐과 실험 캡슐은 함께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을 구성해 발굴 현장에 대한 정밀한 환경 제어를 시행합니다. 병마용은 지하에 2000여 년간 묻혀 있으면서 화재와 붕괴, 지하수 변동을 겪고 원래의 채색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출토된 후에는 환경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채색이 더욱 벗겨졌습니다. 이제 출토된 병마용은 고고학 현장에서 실험실로 한 번에 이동해 보존과 복원,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남아있는 병마용은 출토된 후에 질소 충전 보습, 초음파 검사, 3차원 이미지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기록과 세척, 보강 등의 처리를 차례로 받아 각 단계의 위험을 최대한 줄입니다. 1974년 병마용이 발견된 이래 세대를 이어온 고고학 문물 보존 연구자들은 장인 정신과 과학기술로 보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섬서성 서안시 림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복건성 남평시의 고속철도역과 무이산 국가공원을 잇는 전차 주자호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주자는 남송의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인 주희를 후세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주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 문화 테마 열차는 마치 움직이는 서원처럼 관광객이 명승지에 들어서기도 전에 책향기를 만끽하도록 합니다. 무이산 국가공원에 들어서면 9곡계의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이곳은 한때 주희가 머물던 무이정사로 현재는 주희원으로 불립니다. 1999년 주희원이 자리한 무이산은 세계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학자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중화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자문화는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심사 결과에서 최려령 전승자가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가급 고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작품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국의 고개 창작 수준과 공연 실력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받습니다. 올해는 부문별로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 등 총 20개 상이 주어졌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등재된 판소리의 성급 대표 전승자인 최려령은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천 시리즈 중 66번째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입니다. 곤룡패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깐 도로들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명청 시기의 건물들이 마을 주변의 산과 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곤룡패촌에 남아있는 고건물은 13곳이고 완전하게 보존된 방수는 200여 칸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보탑과 향씨 사당 요적, 향씨 가옥 요적, 도자기 요적, 옛 가구, 옛 현판 등 유물들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곤룡패촌으로는 첨룡하와 양어구라는 이름의 시냇물 두 갈래가 흘러지나는데 물 색깔이 노란 첨통하는 노란룡이라는 의미로 황룡으로 불리우고 물 색깔이 맑은 양어구는 푸른룡이라는 의미로 청룡으로 불립니다. 두 갈래 강물이 꿈틀거리는 룡처럼 천갱이라는 방주관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룡이 꿈틀거리는 언제라는 뜻으로 동네 이름이 곤룡패입니다. 언제의 주변에는 청룡산과 필포산, 삼호산, 마안산, 첨은산, 오봉산, 외피산, 마환산, 보탑산, 로호재산 등 산봉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방죽에 들어서면 키 높은 고목이 태양을 가리며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곤룡패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 7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고목은 곤룡패의 고건물과 함께 곤룡패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곤룡패의 고건물은 키 높은 외벽과 돌로 쌓은 천정, 대궐, 루각, 안채와 별채, 돈사와 외양간, 부엌과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건물 군락은 장가첨과 돌사자, 호랑이산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돌사자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보석을 가지고 노리는 룡과 수놓은 공을 돌리는 사자, 물고기 두 마리,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까치,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 문방구 등 다양한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방에 들어서면 마치 명청시기 고건물 박물관에 들어선 듯 흘러간 세월 속에도 빛을 뿌리는 어젯날의 호화함과 정교함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 높은 외벽에는 오늘날도 화려한 색채의 벽화가 남아있고 돌문과 돌복, 돌난간, 돌둑, 문틀의 조각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생동한 모습으로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돌사자 건물 군락은 줄줄이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호를 많이 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 건물의 돌문 양쪽 벽에 돌사자를 조각하고 문 앞에도 청나라 때 새긴 돌사자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석사자옥입니다. 호랑이산 건물 군락은 돌사자 건물 군락의 왼쪽 지세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세, 복잡한 구도를 보여주는 이 건물 군락은 집은 따로따로지만 방은 함께 사용하는 봉건사회 대가문의 건물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도현의 또 하나의 반짝이는 문화 명함으로 부상했습니다. 리영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춤추는 장면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춤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변에서 나서 자란 그는 명절이나 여가 시간이면 어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흥겨운 춤판을 인상 깊게 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장면을 익히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일찍부터 민족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여 대학에 지원할 때 주저없이 조선족 무용학과를 선택해 전문적인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학춤을 접한 후 리영화는 차츰 학춤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무용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새해의 형상을 본뜬 춤은 학춤 하나뿐입니다. 학춤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그는 학춤의 기량을 닦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학춤의 형태와 온치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리영화는 길림성 백성시 향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두루미 섬을 찾아 가까이에서 두루미, 백두루미 등 학의 일상적인 모습과 생활습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성채학은 걸음이 온건하고 느긋해 고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새끼학은 또 장난이 심해 두 마리가 모이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장난치는데 마치 춤 대결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느낀 이런 장면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 영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연습실에 돌아와 이런 생동한 화면을 무용에 녹인했습니다. 현재 학춤 공연의 배역은 성채학과 새끼학으로 나뉩니다. 성채학 역할을 맡은 무용수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민첩하게 목을 움직이며 학이 고개를 숙여 먹이를 찾거나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새끼학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 무용수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새끼학들이 장난치며 춤 대결을 벌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토대에서 혁신하는 것은 리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발걸음과 팔놀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 연습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학춤 고유의 온류를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미학에 결부해 세부적인 편성을 다듬었습니다. 안도에서 시작된 이 학춤 대우는 차츰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2018년 학춤은 대형 가무극 장백산 아리랑 제2편에 등장해 유려한 춤사위로 아름다운 생활의 화풀곡을 펼쳐냈습니다. 이 밖에도 리영화가 이끄는 팀은 선호하여 하북성 정월대보름 무형문화유산야회,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등 활동에 초청돼 열연했습니다. 학춤은 안도현 문화관에서 리영화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승 종목입니다. 그는 학춤을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수업은 갓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로부터 50대, 6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릅니다. 매번 학춤 도구와 의상을 가지고 찾아오면 다들 의상을 입어보고 체험하면서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춤이 작은 연습실에만 갇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춤을 보고 접하고 즐기게 하는 것은 리영화의 염원입니다. 그러하여금 기쁨과 위안을 느끼게 한 것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학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전승인이 부족했던 상황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안도현에서 이미 40여 명의 젊은 골간들이 학춤 전승에 뛰어들었으며 학춤을 출 줄 아는 사람도 100명

에서 200명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청년 창작자들도 특별히 안도를 찾아 리영화에게서 학춤을 배우고 짧은 동영상, 영상 창작 등 뉴미디어 방식을 통해 학춤의 아름다움을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한 편의 학춤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좋아요 수가 수십만 개를 넘었습니다. 제5대 전승인으로서 리영화는 학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뉴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대들로부터 전해진 춤사위를 잘 유지하는 한편 무용 구성을 끊임없이 다듬고 널리 알려 학춤의 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0: 내 여지는 중국 역사 이야기 순서에서는 청나라 문학가 포성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성룡이 자는 요산, 호는 요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성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성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성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국제에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되었다. 그 후 포성룡은 향시에 여러 번 낙방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성룡이 지은 문헌으로 된 단편 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성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내용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도깨비를 인격화하고 꿈, 저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 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성 자유를 주장했다. 책에 수록된 애정에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유물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취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이 여우는 사남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운이를 갚는다. 아름다운 여우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여우도 있다. 미혼 여우란 소설은 한 미혼 여우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미혼 여우를 집에서 내쫓는다. 미혼 여우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여우도 있다. 화필한 소설에서 여우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브로 삼는다. 이런 여우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단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게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의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티오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웨인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에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2세기나 앞서 단편 소설의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소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줄, 통속 리곡 10여종이 있다.
0: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청나라 문학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도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공화국 두마 기대온 보코 대통령이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자 특색 있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 강현, 공업 대현, 관광 명현을 다수 육성해 농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현지 실적에 맞게 도시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자체의 자원 여건을 바탕으로 기층과 대중의 창의적 발상 정신을 존중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실무에 충실하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전국 발전의 큰 흐름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절강성 의료의 수입 소비는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의료 국제상무성 5구 수입 상품 성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5만 종의 수입 상품이 모여 있어 전 세계에서 구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다는 구상이 현실로 됐습니다. 2026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 소상품이 큰 시장에 진출해 큰 산업으로 성장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한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 현을 단위로 하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적인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의료는 소상품 무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문화관광 소비의 성격을 추진하고 상품 구매형 관광을 기반으로 전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6개의 차별화된 주제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의효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 사성준 부국장은 우리가 선보인 6개의 차별화된 주제 노선은 인문탐방, 가족나들이, 야외도보여행, 야간관광과 미식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아우르며 관광객들로 하여금 의효에서 세계 각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세계 각국의 벗도 사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발전의 기반은 타고난 자질에 있고 발전 예비는 특색에서 나옵니다. 각 현의 천편일률적인 국면을 피면하려면 동질화 경쟁을 벌이고 자원, 산업,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 분야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석했을 때 소북 회안의 대표는 지역 여건에 맞춰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고품질 도약 발전을 추진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화재가 지역 특색 산업인 우이 가재로 옮겨가자 총서기는 웃으며 가재 양식이 발전의 큰 산업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이현에서는 민물가재가 거대한 산업집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이가재 슈퍼공장 1기 공사가 정식으로 가동된 가운데 4개의 가재 생산 라인은 하루에 80 내지 100톤의 가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가재 IP를 기반으로 미식 플러스 문화 플러스 오락의 몰입형 신소비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이현 가재협회 주춘명 부회장은 가재 미식 브랜드 IP를 기반으로 공연, 빛과 그림자, 문화관광 업태를 혁신적으로 융합해 몰입형의 다채로운 야간 소비 공간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적으로 영수증 경제를 선보여 영수증으로 우이 가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요식, 숙박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관광객의 먹고 구경하고 즐기고 쇼핑하는 여행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통로가 원활하면 순환이 잘 되고 담체가 좋으면 활력으로 충만됩니다. 우리나라 현역 상업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상품과 봉사 공급도 꾸준히 풍부해지고 있어 현역 주민의 소비는 규모 확대와 품질 향상이 가속화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남성 주구시 단성현 신식의 영화문화산업단지는 영화 플러스 용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과 소비를 연결하는 양방향 구도를 개통하며 대민 상호 혜택 소비 정책을 내놓아 관람으로 소비를 이끌고 소비로 관람을 촉진하는 양성순환을 이루었습니다. 단성현 신식의 문화산업단지 책임자 설회리는 단지는 끊임없이 업계 형태를 다양화하고 경영 방식을 혁신시키며 봉사를 승격해 영화 한 편 보는 단기 소비를 한계 상권을 돌아보고 휴가를 즐기는 몰입식 심층 체험으로 확장해 상권의 인기를 더함으로써 진정으로 문화로 인기를 모으고 인기로 소비를 촉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원과 협동과 지역 특성에 맞춰 발전 속에서 혁신했습니다. 번창하게 발전하는 현역 경제는 중국 관리에 장대한 화폭을 그렸고 더욱이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지탱과 활력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상무부 무장조리 원효명은 현역 상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현역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며 소비 보장 능력을 증강하고 요소 집성을 강화했다면서 다음 단계에서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회동해 지방 특점에 부합하는 현역 소비 발전 모색을 모색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하단 시장에 강력한 활기를 실속 있게 진작시키며 현역 소비에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이 최근 공식 발표됐습니다. 의견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이자 중요한 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념으로 삼아 20차 당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4차 전원회의 배치를 성실히 리행하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주도와 개혁 우선을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먼저 립근하고 나중에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고신기술, 고품질, 고효율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 질적 상태와 업태, 개혁과 발전, 자주와 개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잘 조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요소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을 핵심 지표로 삼아 기술의 혁명적인 돌파, 생산요소의 혁신적인 배치, 산업의 심층적인 전환과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발전 방식의 혁신, 체제기제 혁신, 인재 업무 기제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품질 생산력과 더욱 잘 어울리는 생산관계를 다그쳐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에 유조한 양호한 발전 생태를 마련해 고품질 발전을 더욱 잘 받쳐줘야 합니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발전 방식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발전 정책의 도구 상자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혁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체제기제 혁신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긴밀한 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감독 제도를 개선하며 금융혁신과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생산 요소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인재 업무 기재의 혁신을 심화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활용 및 유동 정책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또 조직적 시행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 학습좌담회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습근평 문화사상의 기본 정신, 기본 내용, 기본 요구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이 지닌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습근평 문화사상을 자각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신시대의 문화적 사명을 더욱 잘 짊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가 최근 지방정부 재무결산 한도 5,500억 원을 배정해 현급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의 유효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하달된 5,500억 원의 지방정부 재무결산 한도 중 일반 채무결산 한도 3천억 원은 현과 구에 배분돼 현과 구에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전문 사용됩니다. 북경 국가회계학원 류콩 부원장은 현과 구의 발전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생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구성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현과 구의 재력에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줄곧 이전 지출 등 방식을 통해 현과 구에 대한 재력 지원을 확대해 민생을 보장하고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재무결산 한도의 사용은 지방재정의 긴축균형의 어려움을 일정하게 완화하고 지방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5,500억 원 중 다른 한 부분인 특별채무결산 한도 2,500억 원은 올해 4.4분기에 실제 프로젝트 자금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고 경제대성에 편중하며 우선적으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보장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여섯 갈래 네트워크 건설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류콩 부원장은 각지에서 자금 관리에 힘쓰고 발행 절조를 가속화하며 자금 교부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실물 자금량을 조속히 형성해 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지방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국 국내 관광객이 연인 수로 8억 2,600만 명에 달했고 국내 관광 총지출이 7,38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문화관광제품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으며 대문 조치가 소비 활기를 자극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홍색 관광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40%의 관광객이 혁명유적지를 참관하고 국기 개양식과 애국주의 공연 등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장춘 모 용화 주재 관광지 행사 책임자인 조금양은 단지의 용화 주재 문화관광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애국심을 깊이 심어줬다고 표현했습니다. 휴가철 농촌 관광의 인기가 높아져 가을 경물 감상, 문화유산 체험, 농사 체험, 농촌 야간 관광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위성 김은현 문당촌에서 관광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여리용의 소개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낮에는 희극, 황매이 공연을 보고 저녁에는 모닥불 야회, 어등 순회 공연, 금룡 순회 공연을 관람했으며 또 문화유산관에서 각종 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용은 전반 국경절 기간 문당 예촌의 입주율이 비교적 높아 기본상 만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국 국경 문화관광 소비 월간 행사 기간 각지는 3억 1천만 원의 소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의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지는 야간 공연, 중국풍 고진 야간 관광, 등불쇼 등 행사를 집중적으로 내동하였으며 24시간 저녁 소비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중구의 누적 야간 관광객은 연인 수로 1억 700만 명에 달해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강소 상수군 청년 고객층을 겨냥해 우산, 웅은선 도보 여행, 고성 탐방, 정원 야간 관람 그리고 중국풍 시장 행사를 연계시켰습니다. 상숙시 우산 풍경구 관계자 진리의 소개에 의하면 행사는 비천 5호 등불 순회 공연을 응집시켜 관광객의 체험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 상업,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으로 경기 따라 관광하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여객 운송, 외식, 숙박업 등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남 신밀은 자원 통합을 다그쳐 복귀 문화 핵심 체험구, 스포츠 레저 구역을 마련하고 야외 스포츠 프로젝트 구역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 시장이 활약상을 보였으며 전국에서 연인 수로 298만 3천 명의 입국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AI 동행 등 프로젝트들은 관광 제품을 풍부히 하고 빅데이터 관측, AI 조를 등 지능 관리는 시장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2026년 전국 전민 보험가입 집중 선전 월간 행사 가동식이 9일 중경에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27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안정 속에서 증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가입률은 95%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황화파 부국장은 가입 확대는 전민 의료보장의 초석이라며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의료보험 자금 조달 기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화파 부국장은 2027년 도시 농촌 주민 개인 납부 최저 기준을 400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3년 연속 개인 납부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재정보조 기준은 해마다 상승해 24원을 추가로 올려 724원에 이르렀고 재정보조는 개인 납부의 1.81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국가의료보장국 등 7개 부문은 3년간 진행되는 의료보험 질제고 특별행동을 공동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활취업자, 신고용 형태 집단의 직원 의료보험 가입률을 중점적으로 제고했습니다. 동시에 의료보험 부문은 의료보험 운영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각지 의료보험 부문은 의료보험 고빈도 사항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처리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처리 가능한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입 처리 경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한 네트워크 통합 처리, 원스톱 공동 처리, 일체화 봉사의 운영 모식을 완비하며 가입 등록, 정보 변경 등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의 일괄 납부, 신생아 가입, 영월한 취업자 가입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조항과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좌답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고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행사가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소비시장의 열기가 지속되었다. 연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활력과 내수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등 방금 끝난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해 국제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중국인이 긴 휴일을 맞이했다는 것을 안다는 관련 화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차이나 맥싱, 차이나 홀 등 인기 검색어가 해외에서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국경절 연휴인 이번 황금 주간은 출행 열기가 뜨거웠고 전 세계는 움직이는 중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다구역 인원 유동량이 연인수로 21억 4,200만 명에 달하였고 매일 평균 3억 600만 명에 달해 동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자가운전 여행에서 무형 문화유산 장터를 비롯한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현역 관광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휴가 출행은 방문과 촬영에서 몰입식 체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더 높은 추구를 보여줍니다. 국경절 연휴를 거쳐 세계는 소비 활기가 가득 찬 중국을 느꼈습니다.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점을 견지하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두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중국은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면서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지는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상권 시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업부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78개 보행거리는 방문객 수와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각기 2.5%, 5.7% 증가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비품 보상 판매가 인민폐로 334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 등 신형 소비 형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무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중점 플랫폼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액이 동기 대비 1.3배 증가하고 스마트 안경 판매액이 동기 대비 1배 증가했으며 절수기기 판매액이 동기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문화관광업의 심층 융합에 따라 AI 동행 가이드와 AI 맞춤형 일정 등은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포브스 사이트에 따르면 당면 중국은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내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전 세계 2천여 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방송사는 7일 국제항공운수협회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6년 10월 중국발 오스트랄리아행 항공편의 예약량이 2025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여러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방문객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외식, 소매 등 여러 업계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입국 관광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기 관광지를 방문하고 중국 고속철을 타는 것부터 중식 의상을 입고 현지 요리를 배우는 것까지 해외 관광객들은 중국을 관광하는 것에서 중국을 체험하는 것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수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관광지의 입장권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감동적이다, 잊을 수 없다, 이곳을 사랑하게 됐다 등 표현으로 중국 방문 경험을 형용했습니다. 인파, 물류, 소비 흐름이 서로 얽히며 움직이는 중국은 활력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계속 방출하게 되며 세계와의 교류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11월 제9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상해에서 열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 회의도 심수에서 개막하게 됩니다. 뜨거운 황금 주간에서 빡빡한 국제 대형 행사들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고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인의 혼과 손길로 문맥을 지키는 길림성 덕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호원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드리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한 정세와 모순, 막중한 과업의 직면에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다면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각종 모순을 똑똑히 파악하는 한편 주요 모순과 중심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타 모순의 해결을 이끌어야 하며 총체적 추진 과정에서 중점 돌파를 실현하고 중점 돌파로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의 전반적인 도약을 이룩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분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전략 문제는 한 정당, 한 국가의 운영에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계획하며 주동권을 장악한다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중대한 역사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모두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해 정확한 정치적 전략과 책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수많은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승리를 거듭해올 수 있었던 유력한 담보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 당이 책략과 전략을 깊이 중시하고 과학적인 전략과 책략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전략과 책략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종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전략이란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원한 안목으로 대세를 파악한 데 기초에 판단하고 결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 정당으로서 큰 나라를 영도해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정확한 책략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책략은 전략의 지도가에 전략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전략과 책략은 변증법적 통일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전략의 확고성과 책략의 유연성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업무적 구상과 업무적 포치, 정책적 조치를 확정할 때 자각적으로 당의 리론과 노선, 방침, 정책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편차를 제때 바로잡아야 하며 당조항이 내린 전략적 결책을 반드시 무조건 집행하고 바르게 애누리 없이 제대로 집행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당의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들을 잇따라 이룩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온갖 시련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생기와 활력을 잃지 않고 인민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직시하고 자기 혁명을 과감하게 진행해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 유지하고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추진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자기 혁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권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의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각별히 명석한 두뇌와 각별히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모두 대덕에 밝고 공덕을 지키고 사덕에 엄하며 청백하게 처신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검소한 생활 자체로 천령결백한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자기 혁명의 관건은 문제를 직시하는 자각성과 내부 단속을 단행하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부패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했지만 전당 동지들은 자기 혁명의 정신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전면적인 종음치당은 영원한 과제라는 정치적 자각성을 강화해야 하지 이보다 더 엄할 수 없다는 권태 정서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그것들은 시골 마당에 숨어 있고 사당 축제와 학교,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살아 움직이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수많은 손길 속에서도 향토 문화의 온기를 이어갑니다. 고시, 고취악은 쇠나를 중심으로 타악기와 카시 등 다양한 공연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짙은 동북 향토색을 띱니다. 2019년 고시, 고취악은 장춘시 제4차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심사를 통과하여 장춘시 C급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목록에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네, 이 고취악의 가장 놀라운 점은 세 가지 꽃이라는 절묘한 기예에 있습니다. 공연할 때 얘는 왼손으로 카완을 들고 오른손으로 쇠나를 쥔 채 입에 곡을 물고 불면서 칼을 치고 가성으로 노래하며 사람 목소리와 새소리,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까지 흉내냅니다. 몇 가지 악기가 손과 입 사이를 오가며 빠를 때는 급한 바람과 소나기 같고 느릴 때는 산야의 며아리 같아 관람하는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고시 고취악 3대 전승자인 고소인은 11살 때부터 삼촌 고존유를 따라 이 기예를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재주를 갈고 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승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쇠나로 접시 받치기와 코로 호박 불기는 모두 그의 특기입니다. 오늘에도 일지화, 백조초봉, 대추따기, 동북대양거 등 곡목이 그의 연주 속에서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 화려하기 그지없는 세 가지 꽃이는 그 리면에 보이지 않는 오랜 수련으로 쌓아올린 내공이 깃들어 있습니다. 팔목회전, 호흡전환, 이름 연결 중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수가 나면 공연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쇠나의 울림은 단지 선율뿐만 아니라 전통 기예를 향한 고시 가문의 지킴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시 고취악은 30여 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오랜 기예가 새로운 전승의 맥을 따라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간 전지예술가 이봉휘의 창작 공간에 들어서면 매란 국조와 화, 조, 어, 충 그리고 복자와 12지 동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종이가 그네의 손에서 살며시 뒤집히고 가위가 마음속 무늬를 따라 움직이자 어느새 원래의 반듯한 종이에 생명이 깃듭니다. 이봉휘와 전지의 인연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주 외숙모 댁에 가서 어른들이 가위 하나로 정교한 무늬를 오려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마 전승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겠지만 이미 이 기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때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 한 차례 지역사회 공익 전지 교육이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몇 시간씩 계속 앉아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밑그림, 오려내기, 수정을 거쳐 다시 시작하면서 날마다 이어진 연습으로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마음도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원고 없이 하는 종이 오리기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 구도와 손의 감각만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데서 한 치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실수로 잘못 잘라버리면 작품 전체의 공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현재 이봉회 전지 작품은 학교

0: 학교 지역 사회 문명 실천 활동에서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지 기법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 오리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전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어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덕혜에는 또 하나의 민간 예술이 있습니다. 늘 북적이는 사당 축제와 달콤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설탕 그림입니다. 석판은 매끈하고 구리 국자는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황금빛 연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올리기, 당기기, 거두기 사이로 실 한 올 한 올의 엿 사탕이 유무강의 손에서 서로 엉켜 형태를 이루면서 비룡, 화조, 십이지 동물 무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탕이 굳어가는 그 순간 온기가 담긴 작품 하나가 함께 탄생합니다. 네, 유무강은 1960년대생으로 젊은 시절 디자인과 사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설탕 그림은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배우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액의 온도, 구리국자의 힘 조절, 분놀림의 속도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조금만 빠르면 선이 쉽게 끊기고 조금만 느리면 옛 사탕물이 굳어버립니다. 유무강은 수차례의 연습 속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가 사당축제, 연구학습 및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설탕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전통적인 12지와 설탕 문양 외에도 그는 만화 캐릭터를 접목해 이 오래된 기술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쇠나 전지, 설탕 그림 서로 다른 세 가지 민간 예술이 하나의 감정을 이어줍니다. 바로 삶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전통 문화를 쉽게 놓지 않으려는 굳은 지킴입니다. 근데 노장의 기술은 결코 스스로 말을 꺼내지 않으며 전승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덕혜의 무형 문화 유산과 민간 예술은 이렇게 쇠나 한 번, 붉은 종이 한 장, 설탕 한 숟가락 사이에서 옛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가지와 잎을 뻗쳐 나갑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월 4일 밤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은 출마 후보들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득표수가 가장 많은 두 후보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이자 자유당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 대통령이자 노동당 후보인 룰라가 10월 25일 2차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교착된 원인은 무엇이고 2라운드 경쟁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른바 미국 요인이 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약 47%의 득표율로 1차 투표 선두를 달렸고 룰라는 약 4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지만 과반 표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든 과반 투표를 하면 곧바로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데포르티보 등 매체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모두 비교적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 세력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부족해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도 더해졌습니다. 초기 통계에 따르면 선거 1차 투표의 기권율은 21.08%에 달했고 무기표와 무효표의 비율은 약 5%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고 공백표나 무효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컨설팅 기관인 퍼리아 여론조사의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브라질 국민의 4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컨설팅 기관 콰에스테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이번 선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10%는 기권하거나 공백표 또는 무효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룰라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에게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당선에 성공하면 브라질이 직면한 진짜 문제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전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차 투표에서도 여전히 기술적 동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양측 지지 진영 모두에서 90%가 넘는 유권자가 2차 투표에서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양 진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던 후보의 지지자,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서 양측이 공략할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투표 의지가 낮은 자기 진영 유권자들을 어떻게 투표소로 이끌어낼 것인가도 양측의 2차 공방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선거 기권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투표 모두 기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상파울루 이브닝 스탠더드는 후보자 경쟁이 팽팽한 상황에서 기권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소나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1일 이번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플라비오 보소나루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룰라 선거 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보소나루에 대한 사법 심리 중단 요구 등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소나루 진영에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이며 보소나루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올해 5월 플라비우 보소나루의 미국 방문 때도 고품격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올해 3월 브라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사무 고문인 달런 베티의 브라질 방문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베티는 복역 중인 보소나루를 면담할 계획이었습니다. 7일 브라질 측은 두 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보 당국은 최근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브라질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이 플라비우 보소나루에게 보낸 보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브라질 내정 간섭이라는 거친 행위는 일부 유권자들의 룰라 정부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이파이는 미국의 브라질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를 사례로 들어 룰라 정부가 국가 주권 수호와 외부 압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성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주타명을 발표할 시간에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손에 들어온다면 그 재산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찾아온다면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서로 나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손에 들어와도, 아무리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커다란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기보다는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풍경을 안고 온 그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계속으로 생성식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갈래인 생성식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모델, 규칙기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딩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이미 학습한 대규모 멀티 모달 모델 등에 의거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논리성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달리 생성식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내적 법칙을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자주적으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 형태란 인터넷 기술 응용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업무 모델, 이를테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한 인터넷 배달원, 인터넷 택시기사, 인터넷 영업 판매사 등 업무 모델을 말합니다. 신규 취업 형태는 근로관계가 원활하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며 업무 방식이 요연하고 창업 기회가 서로 연결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업 용량을 확대하고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요구도 제기하므로 그 발전을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규범화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연합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부 의료기구 간의 본업협력기제, 쌍방향 이전진찰기제 및 경례화 제약이 상용되는 리공유기제를 수립하여 인원, 기술, 서비스, 관리 등 측면의 협동적인 공유를 추진하고 기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 관리, 서비스, 리익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구 간 의료서비스와 관리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하고 의료사원의 공유와 공용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분과 리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발전을 보장하여 인민 대중에게 보다 공평하게 차려지고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위생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진화형 사회란 사회 각 방면에서 출산을 존중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량완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전 사회 모든 계층, 전반 생명초기 인구를 대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조치를 보완 실시하며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혼인 모델, 문화와 여론 분위기, 경료기제, 서비스 체계, 시장 조건 등이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량완 정책, 사회, 시장 및 가정 환경으로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고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혼인 연애관, 출산관, 가정관을 수립하고 정년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책임을 지도록 인도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함으로써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부담 없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량성 순환을 형성하여 적당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감식 보육이란 지역사회의 공중공간의 기능성 시설을 상감하여 친문 앞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형식에는 영유아를 위한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림시제, 타가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돌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상감식 보육은 공익성과 시장화를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 주체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심을 돌리며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협동의 모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버 경제는 로인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령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등 일련의 경제활동의 총체입니다. 그 속에는 로인들의 식사, 진찰, 간호, 문체화 및 체육 등 사범주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로령 군체와 예비 로인들의 다차원, 다양화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각 부류 시장의 경제활동도 망라됩니다. 이를테면 로낸용품, 지능화 건강양로, 재활보조기구, 로화방지, 양로금융상품, 로낸관광서비스, 로인진화형 개조 등 요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단소리력이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시간 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의 총량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표시합니다. 특정 대상은 개체, 조직, 국가, 제품 등일 수 있습니다. 탄소리력은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참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간 일부 나라의 정부는 탄소리력에 대한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도해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품의 탄소리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리력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저탄소 공급 사슬과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하고 탄소리력 사업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데 유리합니다. 군용물품 설계는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전개하는 수요에 대한 론증, 관건 기술의 개발과 검증, 모델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밀착 서비스 등 활동의 통칭입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은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 간의 리온 배분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현재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의 리온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군용물품 설계 단위의 과학 연구에 대한 지적 투입, 지식 재산권 수익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설계 단위의 내생적 동력에 기초한 혁신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 기제를 수립하는 것은 주로 각이한 류행의 군용물품 설계의 지식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생산밀착 기술 서비스 비용의 수취 비율을 조절하며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보장 방식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군용물품 가격 책정 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함으로써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적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고품질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생명의 기록, 환경, DNA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유는 존재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숲을 거닐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 큰 나무, 꽃,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새와 포유류 정도지만 실제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는 희귀한 야생동물, 땅속 깊숙이 숨어 사는 작은 미생물, 흘러가는 물속에 잠시만 머무는 수중생물들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물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털, 비늘, 피부세포, 배설물, 꽃가루 등을 주변 환경에 흘려보냅니다. 이 조각들에는 각 생물 고유의 요전 정보가 담겼는데 이렇게 생물이 몸 밖으로 배출한 뒤 토양, 물, 공기 속에 남은 요전 물질을 환경 DNA, 즉 eDNA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eDNA가 자연이 남겨놓은 보이지 않은 비밀의 쪽진 셈입니다. 과거 연구자들이 생태계를 조사하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함정으로 잡거나 그물을 채집해야 했고 식물은 직접 꽃과 잎을 따서 표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 습지, 깊은 하천의 경우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 멸종 위기종은 개체 수 자체가 적어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게다가 생물을 포획하고 채집하는 행위 자체가 야생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서식지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 전체를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eDNA 분석 기술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강가의 물 한 컵, 숲속의 흙 한 줌, 심지어 공기 속 미세립자를 필터로 걸러서 채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샘플 안에 섞여있는 아주 미량의 DNA 조각들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목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을 직접 찾아 포획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생 생물에 대한 인간의 교란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범위의 생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발견하고 개체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겨우 몇 개의 DNA 조각만으로 희귀 동물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동물을 보지 못해도 서식 가능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산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계절마다 같은 장소에서 이 DNA 샘플을 채취해 비교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어떤 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들어오는지 변화 추세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보건사업 이후 숲과 습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했는지 평가하는 일에도 이 기술이 쓰입니다. 심지어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소중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해 수질 오염의 영향을 진단하는 환경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DNA는 우리가 미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자연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은 없듯이 이 DNA 분석에도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이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 떠도는 DNA 조각들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비, 바람, 햇빛, 주변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부서지고 소멸합니다. 샘플을 채취한 뒤 보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현장 채취 이후 신속한 실험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 물이나 바람을 통해 DNA가 멀리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상류에서 떨어져 나온 이 DNA가 수십 킬로미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만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동물이 살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람에 실린 공기, 이 DNA 역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서식 위치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석 과정에도 장비의 성능, 참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모든 생물의 기준 유전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희귀종은 검출해도 정확한 종 이름을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윤리적 논란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흙, 물에서 채취한 환경 샘플 안에는 동식물의 DNA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무심하게 흘려보낸 인간의 유전 정보도 섞여 들어옵니다. 피부 각질, 침, 머리카락 등이 자연에 떨어지면서 인간 eDNA가 환경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는 물론이고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 산 속에서도 인간 DNA가 검출됩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량의 인간 유전자로부터 개인의 특징까지 읽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 속 인간 DNA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채 자연에 버려진 정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환경 샘플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전 정보가 수집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겨납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리우입니다. 결국 이 DNA 기술은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흔적 하나하나가 숲과 하천이 들려주는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생태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DNA가 가진 강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보호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뒤따르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가능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흔적은 단순히 과학적 분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학이 가져야 할 책임과 성찰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훈 씨의 부모님의 사랑이 키운 음악 인생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에서 모르지면 마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흥취가 선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한 나는 노래나 악기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소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목 시간은 별로였는데 유독 음악 시간만 되면 저절로 신이 났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짜고짜 친구를 데리고 교무실에 가서 발풍금을 교실까지 옮겨왔고 그 시간에 배운 노래도 즉시 선생님의 성풍금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었다. 나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차 악기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 악기, 자리를 보고 이불을 펴라는 말처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 형편을 아는 이 맏아들이 감히 악기를 사겠다는 말을 어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다 하늘이 내 심정을 알아주었는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반짝반짝 새하얀 빛을 뿌리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하모니카, 이게 웬 똥인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사이 없이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몇 번이고 불어보니 정말 괜찮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그때부터 잘 불던 못 불던 내 멋대로 기억 속에 있는 노래를 다 불어보았다. 너무 재미있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떨어질세라 불고 또 불었다. 얼마 지난 후 엄마에게 통사정에서 겨우 금방 난 계란 네 알을 들고 동네 합작사에 가서 팔아 젤 싸구려 비리를 샀다. 악기가 토개했으니 더 신이 났다. 한참은 하모니카, 또 한참은 삐리리 듣기 싫은 피리 소리가 온 집안을 떠날 줄 몰랐다. 당시는 공농병 대학생을 추천받는 시기여서 많은 졸업생들이 추천받아 대학교에 간다고 난리였다. 나도 중학교 졸업생으로 추천받을 조건은 되었지만 키도 작고 몸집이 약해 남들 보기에 어설펐다. 그러나 나는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음악 전문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피리와 하모니카를 보러야 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낮에는 그런 대로 들러 나가면 되지만 밤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낮에 힘들게 들릴 하러 다니며 피곤하게 주무시는 엄마 아버지와 방문 사이를 두고 옷방에서 혼자 피리를 부르는데

학식 모집이 시작되었는데 부지런히 일도 잘하고 대대선전위원으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많이 조직했고 각 생산대를 다니며 소은장 문예연출도 많이 지도해 사원들의 신임을 얻어 추천받은 것은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음악 전문 신청은 음악 기초 지식이 더 중요해 많은 친구들이 락방했다. 나는 다행히 끈질기게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피리를 불며 음악 지식을 자습한 데다 손풍금 단기 훈련반에 다니며 악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기에 1975년 연변예술학교 사자반 시험에 합격했다.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날 나는 세상을 다 아는 기분이었다.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며 그 없는 살림에 술상을 차려 옛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그때 나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깊이 감동되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음악학교에 가게 된 것은 무던한 부모님 덕분이다. 인정 많고 살이 밝은 너희 엄마가 아들이 밤늦게까지 피리를 불어 요새 배를 끼친 게 미안하다며 손절구로 입살가루를 내어 백설기를 해서 돌렸고 아버지는 간단한 술상도 차려 인사를 했어. 아니면 그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밤중까지 피리 푸는 걸 좋아할 사람 있겠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부모님 사진을 꼽게 하는 뒤 학교로 가서 2년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화룡현 록과중학교 음악교원으로 품배받아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만약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피리 부는 것을 시끄러워하고 반대했으며 또 친구 아버지처럼 피리를 부러뜨려 놓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내 이름으로 작곡된 노래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론협회에서 내가 작곡한 곡으로 합창하고 음악 지휘까지 맡을 수 있겠는가. 남은 인생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피리를 불며 배운 음악 지식을 잘 활용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 많이 창작하고 선전하며 음악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리라 다짐한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1의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로울 고의 걸음행으로 풀이되는 1의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대중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대중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온면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대부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그의 친구들은 허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높은 벼슬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말 것을 조우에게 권고했지만 그는 웃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공경대부는 조우의 이런 인품을 내심 존경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보내 자기 집으로 조우를 초대했지만 조우는 사의를 표할 뿐 한 번도 공경대부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돼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중대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널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그 변을 당할까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만회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산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이리 고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공화국 두마 기데온 보코 대통령이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자 특색 있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 강현, 공업 대현,

관광 명현을 다수 육성해 농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현지 실적에 맞게 도시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각 지역은 자체의 자원 여건을 바탕으로 기층과 대중의 창의적 발상 정신을 존중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실무에 충실하며 꾸준히 성과를 쌓아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전국 발전의 큰 흐름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절강성 의오의 수입 소비는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의오 국제상무성 5구 수입 상품 성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5만 종의 수입 상품이 모여 있어 전 세계에서 구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다는 구상이 현실로 됐습니다. 2026년 4월 습근평 종석이는 의료 소상품이 큰 시장에 진출해 큰 산업으로 성장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한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 현을 단위로 하는 현역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적인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의오는 소상품 무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문화관광 소비의 성격을 추진하고 상품 구매형 관광을 기반으로 전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6개의 차별화된 주제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의오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 사성준 부국장은 우리가 선보인 6개 차별화된 주제 노선은 인문탐방, 가족나들이, 야외도보여행, 야간관광과 미식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아우르며 관광객들로 하여금 의오에서 세계 각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세계 각국의 벗도 사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발전의 기반은 타고난 자질에 있고 발전 예비는 특색에서 나옵니다. 각 현의 천편일률적인 국면을 피면하려면 동질과 경쟁을 벌이고 자원, 산업,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 분야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석했을 때 소북 회안의 대표는 지역 여건에 맞춰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고품질 도약 발전을 추진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화재가 지역 특색 산업인 우이 가재로 옮겨가자 종석이는 웃으며 가재 양식이 발전의 큰 산업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이현에서는 민물 가재가 거대한 산업 집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이 가재 슈퍼공장 1기 공사가 정식으로 가동된 가운데 4개의 가재 생산 라인은 하루에 80 내지 100톤의 가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가재 IP를 기반으로 미식 플러스 문화 플러스 오락의 몰입형 신소비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이현 가재협회 주춘명 부회장은 가재 미식 브랜드 IP를 기반으로 공연, 빛과 그림자, 문화관광 업태를 혁신적으로 융합해 몰입형의 다채로운 야간 소비 공간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적으로 영수증 경제를 선보여 영수증으로 우이 가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요식 숙박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관광객의 먹고 구경하고 즐기고 쇼핑하는 여행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통로가 원활하면 순환이 잘 되고 담채가 좋으면 활력으로 충만됩니다. 우리나라 현역 상업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상품과 봉사 공급도 꾸준히 풍부해지고 있어 현역 주민의 소비는 규모 확대와 품질 향상이 가속화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남성 주구시 단성현 신식의 영화문화산업단지는 영화 플러스 융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과 소비를 연결하는 양방향 구도를 개통하며 대민 상호 혜택 소비 정책을 내놓아 관람으로 소비를 이끌고 소비로 관람을 촉진하는 양성순환을 이루었습니다. 단성현 신식의 문화산업단지 책임자 설회리는 단지는 끊임없이 업계 형태를 다양화하고 경영 방식을 혁신시키며 봉사를 승격해 영화 한 편 보는 단기 소비를 한계 상권을 돌아보고 휴가를 즐기는 몰입식 심층 체험으로 확장해 상권의 인기를 더함으로써 진정으로 문화로 인기를 모으고 인기로 소비를 촉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원과 협동과 지역 특성에 맞춰 발전 속에서 혁신했습니다.
번창하게 발전하는 현역 경제는 중국 관리에 장래간 화폭을 그렸고 더욱이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지탱과 활력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상무부 무장조리 원효명은 현역 상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현역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며 소비 보장 능력을 증강하고 요소 집성을 강화했다면서 다음 단계에서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회동해 지방 특점에 부합하는 현역 소비 발전 모색을 모색하도록 각지를 지도하고 하단 시장에 강력한 활기를 실속 있게 진작시키며 현역 소비에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이 최근 공식 발표됐습니다. 의견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이자 중요한 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념으로 삼아 20차 당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4차 전원회의 배치를 성실히 리행하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주도와 개혁 우선을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먼저 립건하고 나중에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고신기술, 고품질, 고효율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 질적 상태와 업태, 개혁과 발전, 자주와 개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잘 조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요소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을 핵심 지표로 삼아 기술의 혁명적인 돌파, 생산요소의 혁신적인 배치, 산업의 심층적인 전환과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발전 방식의 혁신, 체제기재 혁신, 인재 업무 기재의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품질 생산력과 더욱 잘 어울리는 생산관계를 다그쳐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에 유조한 양호한 발전 생태를 마련해 고품질 발전을 더욱 잘 받쳐줘야 합니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의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발전 방식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발전 정책의 도구 상자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혁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체제기재 혁신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긴밀한 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감독 제도를 개선하며 금융혁신과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생산 요소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은 인재 업무 기재의 혁신을 심화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활용 및 유동 정책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은 또 조직적 시행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 제2권 학습좌담회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문화건설을 이끌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습근평 문화사상의 기본 정신, 기본 내용, 기본 요구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습근평 문화문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이 지닌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소호를 실천하며 습근평 문화사상을 자각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신시대의 문화적 사명을 더욱 잘 짊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가 최근 지방정부 재무결산 한도 5,500억 원을 배정해 현급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의 유효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하달된 5,500억 원의 지방정부 채무 결산 한도 중 일반 채무 결산 한도 3,000억 원은 현과 구에 배분돼 현과 구에 일반 공공예산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전문 사용됩니다. 북경 국가회계학원 류콩 부원장은 현과 구의 발전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생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구성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현과 구의 재력에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줄곧 이전 지출 등 방식을 통해 현과 구에 대한 재력 지원을 확대해 민생을 보장하고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재무결산 한도의 사용은 지방재정의 긴축균형의 어려움을 일정하게 완화하고 지방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5,500억 원 중 다른 한 부분인 특별채무결산 한도 2,500억 원은 올해 4.4분기에 실제 프로젝트 자금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고 경제대성에 편중하며 우선적으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보장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여섯 갈래 네트워크 건설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류콩 부원장은 각지에서 자금 관리에 힘쓰고 발행 절조를 가속화하며 자금 교부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실물 자금 양을 조속히 형성해 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지방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국 국내 관광객이 연인 수로 8억 2,600만 명에 달했고 국내 관광 총지출이 7,38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문화관광 제품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으며 대문 조치가 소비 활기를 자극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홍색 관광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40%의 관광객이 혁명 유적지를 참관하고 국기 개양식과 애국주의 공연 등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장춘 모 영화 주제 관광지 행사 책임자인 조금양은 단지의 영화 주제 문화관광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애국심을 깊이 심어줬다고 표현했습니다. 휴가철 농촌 관광의 인기가 높아져 가을 경물 감상, 문화유산 체험, 농사 체험, 농촌 야간 관광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위성 김은현 문당촌에서 관광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여리용의 소개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낮에는 희극, 황매이 공연을 보고 저녁에는 모닥불 야회, 어등순회 공연, 금룡순회 공연을 관람했으며 또 문화유산관에서 각종 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용은 전반 국경절 기간 문당 예촌의 입주율이 비교적 높아 기본상 만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국 국경 문화관광 소비 월간 행사 기간 각지는 3억 1천만 원의 소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의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지는 야간 공연, 중국풍 고진 야간 관광, 등불쇼 등 행사를 집중적으로 내동하였으며 24시간 저녁 소비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중구의 누적 야간 관광객은 연인 수로 1억 700만 명에 달해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강서 상수군 청년 고객층을 겨냥해 우산, 웅은선 도보여행, 고성탐방, 정원 야간관람 그리고 중국풍 시장 행사를 연계시켰습니다. 상숙시 우산풍경구 관계자 진리의 소개에 의하면 행사는 비천 5등불 순회 공연을 응집시켜 관광객의 체험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 상업, 관광, 체육의 심층융합으로 경기 따라 관광하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여객 운송, 외식, 숙박업 등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남 신밀은 자원 통합을 다그쳐 복귀 문화 핵심 체험구, 스포츠 레저 구역을 마련하고 야외 스포츠 프로젝트 구역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 시장이 활약상을 보였으며 전국에서 연인 수로 298만 3천 명의 입국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AI 동행 등 프로젝트들은 관광 제품을 풍부히 하고 빅데이터 관측, AI 조를 등 지능 관리는 시장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했습니다. 2026년
전국 전민 보험가입 집중 선전 월간 행사 가동식이 9일 중경에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27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안정 속에서 증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가입률은 95%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황화파 부국장은 가입 확대는 전민 의료보장의 초석이라며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의료보험 자금 조달 기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의료보장 소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화파 부국장은 2027년 도시 농촌 주민 개인 납부 최저 기준을 400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3년 연속 개인 납부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재정 보조 기준은 해마다 상승해 24원을 추가로 올려 724원에 이르렀고 재정 보조는 개인 납부의 1.81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국가의료보장국 등 7개 부문은 3년간 진행되는 의료보험 질제고 특별행동을 공동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활취업자, 신고용 형태 집단의 직원 의료보험 가입률을 중점적으로 제고했습니다. 동시에 의료보험 부문은 의료보험 운영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각지 의료보험 부문은 의료보험 고빈도 사항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처리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처리 가능한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입 처리 경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한 네트워크 통합 처리, 원스톱 공동 처리, 일체화 봉사의 운영 모식을 완비하며 가입 등록, 정보 변경 등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의 일괄 납부, 신생아 가입, 영월한 취업자 가입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보츠와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현역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공주황과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습근평 문화문선 제1권과 제2권 학습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행사가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소비시장의 열기가 지속되었다. 연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활력과 내수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등 방금 끝난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해 국제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중국인이 긴 휴일을 맞이했다는 것을 안다는 관련 화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차이나 맥싱, 차이나 홀 등 인기 검색어가 해외에서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국경절 연휴인 이번 황금 주간은 출행 열기가 뜨거웠고 전 세계는 움직이는 중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7일 연휴 기간 전사회 다구역 인원 유동량이 연인수로 21억 4,200만 명에 달하였고 매일 평균 3억 600만 명에 달해 동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자가운전 여행에서 무형 문화유산 장터를 비롯한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현역 관광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휴가 출행은 방문과 촬영에서 몰입식 체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더 높은 추구를 보여줍니다. 국경절 연휴를 거쳐 세계는 소비 활기가 가득 차

0: 중국을 느꼈습니다.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점을 견지하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두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중국은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면서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지는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상권 시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업부가 중점적으로 관측한 78개 보행거리는 방문객 수와 영업소득이 동기 대비 각기 2.5%, 5.7% 증가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비품 보상 판매가 인민폐로 334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 등 신형 소비 형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무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중점 플랫폼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액이 동기 대비 1.3배 증가하고 스마트 안경 판매액이 동기 대비 1배 증가했으며 절수기기 판매액이 동기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문화관광업의 심층 융합에 따라 AI 동행 가이드와 AI 맞춤형 일정 등은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포브스 사이트에 따르면 당면 중국은 국제 관광의 가장 큰 관광객 내원국과 주요 목적지로 되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전 세계 2천여 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방송사는 7일 국제항공운수협회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6년 10월 중국발 오스트랄리아행 항공편의 예약량이 2025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여러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방문객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외식, 소매 등 여러 업계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입국 관광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기 관광지를 방문하고 중국 고속철을 타는 것부터 중식 의상을 입고 현지 요리를 배우는 것까지 해외 관광객들은 중국을 관광하는 것에서 중국을 체험하는 것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 관광객 수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관광지의 입장권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감동적이다, 잊을 수 없다, 이곳을 사랑하게 됐다 등 표현으로 중국 방문 경험을 형용했습니다. 인파, 물류, 소비 흐름이 서로 얽히며 움직이는 중국은 활력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계속 방출하게 되며 세계와의 교류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11월 제9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상해에서 열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 회의도 심수에서 개막하게 됩니다. 뜨거운 황금 주간에서 빡빡한 국제 대형 행사들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황금 주간을 통해 세계는 어떤 중국을 보았을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인의 혼과 손길로 문맥을 지키는 길림성 덕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호원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드리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한 정세와 모순, 막중한 과업의 직면에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다면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각종 모순을 똑똑히 파악하는 한편 주요 모순과 중심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타 모순의 해결을 이끌어야 하며 총체적 추진 과정에서 중점 돌파를 실현하고 중점 돌파로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의 전반적인 도약을 이룩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분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전략 문제는 한 정당, 한 국가의 운영에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계획하며 주동권을 장악한다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중대한 역사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모두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해 정확한 정치적 전략과 책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수많은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승리를 거듭해올 수 있었던 유력한 담보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 당이 책략과 전략을 깊이 중시하고 과학적인 전략과 책략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전략과 책략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종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전략이란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원한 안목으로 대세를 파악한 데 기초에 판단하고 결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 정당으로서 큰 나라를 영도해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정확한 책략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책략은 전략의 지도가에 전략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전략과 책략은 변증법적 통일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전략의 확고성과 책략의 유연성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업무적 구상과 업무적 포치, 정책적 조치를 확정할 때 자각적으로 당의 리론과 노선, 방침, 정책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편차를 제때 바로잡아야 하며 당주왕이 내린 전략적 결책을 반드시 무조건 집행하고 바르게 애누리 없이 제대로 집행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당의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들을 잇따라 이룩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온갖 시련을 극복해내는 가운데 생기와 활력을 잃지 않고 인민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직시하고 자기 혁명을 과감하게 진행해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 유지하고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추진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자기 혁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막수주의 정당의 본색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권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의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각별히 명석한 두뇌와 각별히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모두 대덕에 밝고 공덕을 지키고 사덕에 엄하며 청백하게 처신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검소한 생활 자체로 첨령결백한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자기 혁명의 관건은 문제를 직시하는 자각성과 내부 단속을 단행하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부패 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했지만 전당 동지들은 자기 혁명의 정신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전면적인 종음치당은 영원한 과제라는 정치적 자각성을 강화해야 하지 이보다 더 엄할 수 없다는 권태정서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장인의 혼과 손길로 문맥을 지키는 길림성 덕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의 쇠나 소리로 동북대지의 정열과 통쾌함을 불어넣고 한 자루의 가위로 붉은 종이에 길상과 화목함을 오려내며 한 숟가락의 설탕이 석판 위에 용과 봉황, 꽃과 새의 모습을 새겨놓으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어린 시절까지 흘러내립니다. 네, 길림성 덕계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민간예술이 낡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전시대에 놓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골 마당에 숨어있고 사당 축제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살아 움직이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수많은 손길 속에서도 향토 문화의 온기를 이어갑니다. 고시, 고취악은 쇠나를 중심으로 타악기와 카시 등 다양한 공연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짙은 동북 향토색을 띱니다. 2019년 고시, 고취악은 장춘시 제4차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심사를 통과하여 장춘시 C급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목록에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네, 이 고취악의 가장 놀라운 점은 세 가지 꽃이라는

0: 달고 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승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쇠나루 접시 받치기와 코로 호박 불기는 모두 그의 특기입니다. 오늘에도 일지화, 백조초봉, 대추따기, 동북대양거 등 곡목이 그의 연주 속에서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 화려하기 그지없는 세 가지 꽃이는 그 리면에 보이지 않는 오랜 수련으로 쌓아올린 내공이 깃들어 있습니다. 팔목회전, 호흡전환, 이름 연결 중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수가 나면 공연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쇠나의 울림은 단지 선율뿐만 아니라 전통 기예를 향한 고시 가문의 지킴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시 고취학은 30여 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오랜 기예가 새로운 전승의 맥을 따라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간 전지예술가 이봉휘의 창작 공간에 들어서면 매란 국조와 화, 조, 어, 충 그리고 복자와 12지 동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종이가 그네의 손에서 살며시 뒤집히고 가위가 마음속 무늬를 따라 움직이자 어느새 원래의 반듯한 종이에 생명이 깃듭니다. 이봉휘와 전지의 인연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주 외숙모 댁에 가서 어른들이 가위 하나로 정교한 무늬를 오려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마 전승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겠지만 이미 이 기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때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 한 차례 지역사회 공익 전지 교육이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몇 시간씩 계속 앉아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밑그림, 오려내기, 수정을 거쳐 다시 시작하면서 날마다 이어진 연습으로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마음도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원고 없이 하는 종이 오리기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 구도와 손의 감각만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가위가 종이를 자르는 데서 한 치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실수로 잘못 잘라버리면 작품 전체의 공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현재 이봉휘의 전지 작품은 학교, 지역사회, 문명실천 활동에서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지 기법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 오리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전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어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덕해에는 또 하나의 민간 예술이 있습니다. 늘 북적이는 사당 축제와 달콤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설탕 그림입니다. 석판은 매끈하고 구리 국자는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황금빛 연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올리기, 당기기, 거두기 사이로 실 한 올 한 올의 엿 사탕이 유무강의 손에서 서로 엉켜 형태를 이루면서 비룡, 화조, 12지 동물 무늬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탕이 굳어가는 그 순간 온기가 담긴 작품 하나가 함께 탄생합니다. 네, 유무강은 1960년대생으로 젊은 시절 디자인과 사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설탕 그림은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배우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액의 온도, 구리국자의 힘 조절, 분놀림의 속도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조금만 빠르면 선이 쉽게 끊기고 조금만 느리면 옛 사탕물이 굳어버립니다.

0: 유머강은 수차례의 연습 속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가 사당축제, 연구학습 및 각종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설탕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전통적인 12지와 설탕 문양 외에도 그는 만화 캐릭터를 접목해 이 오래된 기술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쇠나 전지, 설탕 그림, 서로 다른 세 가지 민간 예술이 하나의 감정을 이어줍니다. 바로 삶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전통 문화를 쉽게 놓지 않으려는 굳은 지킴입니다. 근데 노장의 기술은 결코 스스로 말을 꺼내지 않으며 전승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덕혜의 무형 문화 유산과 민간 예술은 이렇게 쇠나 한 번, 붉은 종이 한 장, 설탕 한 숟가락 사이에서 옛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가지와 잎을 뻗쳐 나갑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월 4일 밤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은 출마 후보들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득표수가 가장 많은 두 후보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이자 자유당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 대통령이자 노동당 후보인 룰라가 10월 25일 2차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교착된 원인은 무엇이고 2라운드 경쟁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른바 미국 요인이 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약 47%의 득표율로 1차 투표 선두를 달렸고 룰라는 약 4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지만 과반 표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든 과반 투표를 하면 곧바로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2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데포르티보 등 매체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모두 비교적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 세력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부족해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도 더해졌습니다. 초기 통계에 따르면 선거 1차 투표의 기권율은 21.08%에 달했고 무기표와 무효표의 비율은 약 5%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고 공백표나 무효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컨설팅 기관인 퍼리아 여론조사의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브라질 국민의 4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컨설팅 기관 콰에스테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이번 선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10%는 기권하거나 공백표 또는 무효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룰라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에게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당선에 성공하면 브라질이 직면한 진짜 문제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전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차 투표에서도 여전히 기술적 동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양측 지지 진영 모두에서 90%가 넘는 유권자가 2차 투표에서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양 진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던 후보의 지지자,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서 양측이 공략할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투표 의지가 낮은 자기 진영 유권자들을 어떻게 투표소로 이끌어낼 것인가도 양측의 2차 공방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의 선거 기권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투표 모두 기권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상파울루 이브닝 스탠더드는 후보자 경쟁이 팽팽한 상황에서 기권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소나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1일 이번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플라비오 보소나루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룰라 선거 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보소나루에 대한 사법 심리 중단 요구 등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소나루 진영에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이며 보소나루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올해 5월 플라비우 보소나루의 미국 방문 때도 고품격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올해 3월 브라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사무 고문인 달런 베티의 브라질 방문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베티는 복역 중인 보소나루를 면담할 계획이었습니다. 7일 브라질 측은 두 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보 당국은 최근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브라질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이 플라비우 보소나루에게 보낸 보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브라질 내정 간섭이라는 거친 행위는 일부 유권자들의 룰라 정부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이파이는 미국의 브라질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를 사례로 들어 룰라 정부가 국가 주권 수호와 외부 압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춘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김성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주타명을 발표를 시간에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손에 들어온다면 그 재산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찾아온다면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손에 들어와도, 아무리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커다란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기보다는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풍경을 안고 온 그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계속으로 생성식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갈래인 생성식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0: 모델, 규칙 기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딩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이미 학습한 대규모 멀티 모달 모델 등에 의거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논리성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달리 생성식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내적 법칙을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자주적으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 형태란 인터넷 기술 응용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업무 모델, 이를테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한 인터넷 배달원, 인터넷 택시기사, 인터넷 영업 판매사 등 업무 모델을 말합니다. 신규 취업 형태는 근로관계가 원활하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며 업무 방식이 요연하고 창업 기회가 서로 연결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업 용량을 확대하고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요구도 제기하므로 그 발전을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규범화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연합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부 의료기구 간의 본업협력기제, 쌍방향 이전진찰기제 및 경례와 제약이 상용되는 리공유기제를 수립하여 인원, 기술, 서비스, 관리 등 측면에 협동적인 공유를 추진하고 기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 관리, 서비스, 리그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구 간 의료서비스와 관리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하고 의료사원의 공유와 공용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분과 리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발전을 보장하여 인민 대중에게 보다 공평하게 차려지고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위생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진화형 사회란 사회 각 방면에서 출산을 존중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량완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전 사회 모든 계층, 전반 생명초기 인구를 대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조치를 보완 실시하며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혼인 모델, 문화와 여론 분위기, 경료기제, 서비스 체계, 시장 조건 등이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량완 정책, 사회, 시장 및 가정 환경으로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고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혼인 연애관, 출산관, 가정관을 수립하고 정년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책임을 지도록 인도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함으로써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부담 없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량성 순환을 형성하여 적당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감식 보육이란 지역사회의 공중공간의 기능성 시설을 상감하여 친문 앞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형식에는 영유아를 위한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림시제, 타가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돌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상감식 보육은 공익성과 시장화를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 주체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심을 돌리며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협동의 모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버 경제는 노인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등 일련의 경제 활동의 총체입니다. 그 속에는 노인들의 식사, 진찰, 간호, 문체화 및 체육 등 사범주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노령 군체와 예비 노인들의 다차원, 다양화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각 부류 시장의 경제 활동도 망라됩니다. 이를테면 노년용품, 지능화 건강양로, 재활보조기구, 노화방지, 양로금융상품, 노년관광서비스, 노인진화형 개조 등 요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단속 이력이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시간 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의 총량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표시합니다. 특정 대상은 개체, 조직, 국가, 제품 등일 수 있습니다. 탄소 이력은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참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간 일부 나라의 정부는 탄소 이력에 대한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도해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품의 탄소 이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이력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저탄소 공급 사슬과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하고 탄소 이력 사업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데 유리합니다. 군용물품 설계는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전개하는 수요에 대한 론증, 관건 기술의 개발과 검증, 모델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밀착 서비스 등 활동의 통칭입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은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 간의 리온 배분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현재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의 리온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군용물품 설계 단위의 과학 연구에 대한 지적 투입, 지식 재산권 수익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설계 단위의 내생적 동력에 기초한 혁신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 기제를 수립하는 것은 주로 각양 류행의 군용물품 설계의 지식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생산밀착 기술 서비스 비용의 수취 비율을 조절하며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보장 방식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군용물품 가격 책정 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함으로써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적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고품질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생명의 기록, 환경, DNA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연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숲을 거닐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 큰 나무, 꽃,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새와 포유류 정도지만 실제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는 희귀한 야생동물, 땅속 깊숙이 숨어 사는 작은 미생물, 흘러가는 물속에 잠시만 머무는 수중생물들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물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털, 비늘, 피부세포, 배설물, 꽃가루 등을 주변 환경에 흘려보냅니다. 이 조각들에는 각 생물 고유의 여전 정보가 담겼는데 이렇게 생물이 몸 밖으로 배출한 뒤 토양, 물, 공기 속에 남은 여전 물질을 환경 DNA, 즉 eDNA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eDNA가 자연이 남겨놓은 보이지 않은 비밀의 쪽진 셈입니다. 과거 연구자들이 생태계를 조사하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함정으로 잡거나 그물을 채집해야 했고 식물은 직접 꽃과 잎을 따서 표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 습지, 깊은 하천의 경우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 멸종 위기종은 개체수 자체가 적어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게다가 생물을 포획하고 채집하는 행위 자체가 야생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서식지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 전체를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DNA 분석 기술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강가의 물 한 컵, 숲속의 흙 한 줌, 심지어 공기 속 미세립자를 필터로 걸러서 채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샘플 안에 섞여있는 아주 미량의 DNA 조각들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목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을 직접 찾아 포획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생 생물에 대한 인간의 교란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범위의 생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발견하고 개체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겨우 몇 개의 DNA 조각만으로 희귀 동물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동물을 보지 못해도 서식 가능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산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계절마다 같은 장소에서 이 DNA 샘플을 채취해 비교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어떤 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들어오는지 변화 추세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보건사업 이후 숲과 습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했는지 평가하는 일에도 이 기술이 쓰입니다. 심지어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소중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해 수질 오염의 영향을 진단하는 환경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DNA는 우리가 미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자연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은 없듯이 이 DNA 분석에도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이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 떠도는 DNA 조각들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비, 바람, 햇빛, 주변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부서지고 소멸합니다. 샘플을 채취한 뒤 보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현장 채취 이후 신속한 실험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 물이나 바람을 통해 DNA가 멀리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상류에서 떨어져 나온 이 DNA가 수십 킬로미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만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동물이 살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람에 실린 공기, 이 DNA 역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서식 위치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석 과정에도 장비의 성능, 참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모든 생물의 기준 유전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희귀종은 검출해도 정확한 종 이름을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윤리적 논란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흙, 물에서 채취한 환경 샘플 안에는 동식물의 DNA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무심하게 흘려보낸 인간의 여전 정보도 섞여 들어옵니다. 피부 각질, 침, 머리카락 등이 자연에 떨어지면서 인간 이 DNA가 환경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는 물론이고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 산속에서도 인간 DNA가 검출됩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량의 인간 유전자로부터 개인의 특징까지 읽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 속 인간 DNA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채 자연에 버려진 정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환경 샘플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전 정보가 소집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겨납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리우입니다. 결국 이 DNA 기술은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흔적 하나하나가 숲과 하천이 들려주는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생태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DNA가 가진 강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보호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뒤따르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가능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흔적은 단순히 과학적 분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학이 가져야 할 책임과 성찰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훈 씨의 부모님의 사랑이 키운 음악 인생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에서 모르시면 마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흥취가 선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한 나는 노래나 악기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수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목 시간은 별로였는데 유독 음악 시간만 되면 저절로 신이 났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짜고짜 친구를 데리고 교무실에 가서 발풍금을 교실까지 옮겨왔고 그 시간에 배운 노래도 즉시 선생님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었다. 나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차 악기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 악기, 자리를 보고 이불을 펴라는 말처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 형편을 아는 이 맏아들이 감히 악기를 사겠다는 말을 어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다 하늘이 내 심정을 알아줬는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반짝반짝 새하얀 빛을 뿌리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하모니카, 이게 웬 똥인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사이 없이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몇 번이고 불어보니 정말 괜찮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그때부터 잘 불던 못 불던 내 멋대로 기억 속에 있는 노래를 다 불어보았다. 너무 재미있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또르질세라 불고 또 불었다. 얼마 지난 후 엄마에게 통사정에서 겨우 금방 난 계란 네 알을 들고 동네 합작사에 가서 팔아 젤 싸구려 비리를 샀다. 악기가 토개했으니 더 신이 났다. 한참은 하모니카, 또 한참은 삐리리 듣기 싫은 피리 소리가 온 집안을 떠날 줄 몰랐다. 당신은 공농병 대학생을 추천받는 시기였어 많은 졸업생들이 추천받아 대학교에 간다고 난리였다. 나도 중학교 졸업생으로 추천받을 조건은 되었지만 키도 작고 몸집이 약해 남들 보기에 어설펐다. 그러나 나는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음악 전문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피리와 하모니카를 보러야 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낮에는 그런 대로 들러 나가면 되지만 밤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낮에 힘들게 들릴 하러 다니며 피곤하게 주무시는 엄마 아버지와 방문 사이를 두고 옷방에서 혼자 피리를 부르는데 연습이 때로는 새벽 2시 넘어까지 이어지곤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년이란 긴 시간을 매일 밤 불고 또 부르으니 얼마나 한심했던지 후회 나도 후회를 많이 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한 번도 시끄럽다거나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튿날이면 점점 더 잘 분다고 격려해 주었다. 철없는 나는 진짜 잘하는 줄만 여겼고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들로 인해 마음 놓고 매일 저녁 하모니카와 피리를 번갈아 불며 도레미 등 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장악하게 되었다. 드디어 학생 모집이 시작되었는데 부지런히 일도 잘하고 대대선전위원으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많이 조직했고 각 생산대를 다니며 소근장 문예연출도 많이 지도해 사원들의 신임을 얻어 추천받은 것은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음악 전문 신청은 음악 기초 지식이 더 중요해 많은 친구들이 락방했다. 나는 다행히 끈질기게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피리를 불며 음악 지식을 자습한 데다 손풍금 단기 훈련반에 다니며 악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기에 1975년 연변예술학교 사자반 시험에 합격했다.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부모님 사진을 꼽게 하는 뒤 학교로 가서 2년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화룡현 록과중학교 음악교원으로 분배받아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만약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피리 부는 것을 시끄러워하고 반대했으며 또 친구 아버지처럼 피리를 부러뜨려 놓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내 이름으로 작곡된 노래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론협회에서 내가 작곡한 곡으로 합창하고 음악 지휘까지 맡을 수 있겠는가. 남은 인생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피리를 불며 배운 음악 지식을 잘 활용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 많이 창작하고 선전하며 음악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리라 다짐한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1의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로울 고의 걸음행으로 풀이되는 1의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대중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대중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온면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대부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그의 친구들은 허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높은 벼슬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말 것을 조우에게 권고했지만 그는 웃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공경대부는 조우의 이런 인품을 내심 존경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보내 자기 집으로 조우를 초대했지만 조우는 사의를 표할 뿐 한 번도 공경대부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돼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중대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널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그 변을 당할까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만회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산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이리 고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 북경 문화론단 행사 중 하나인 2026 나와 지단 북경 책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개 출판사와 출판기관, 특색 오프라인 서점이 참가해 총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 구역 면적과 전시 부스 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책시장은 지단공원 외에도 북경도서빌딩 왕부정 서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24절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서신지 전시구역에서는 고전 속의 24절기 특별전을 선보이며 절기 문화와 관련된 고전 고서를 엄선했습니다. 천문 관측과 계절 변화 파악에서부터 농경 풍습, 민간 양생, 고전 시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만의 독특한 시간 지혜를 발견하는 도서를 마련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도서전은 도서 전시 판매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독서 열성을 확산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독서 문화 활동 구역을 마련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 구매 특혜 쿠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등 일련의 혜택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골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반짝이는 문화명함인 무형문화유산 학춤 전승인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여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이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촉진해야 하며 양극 분해를 견일이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투철하게 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중화민족의 수천 년간 기다려온 아름다운 소망이고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분투 목표입니다. 우리 당은 공동부유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모태똥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에 이 부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부유이고 이 강성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 진입한 후 동서평은 사회주의의 최대의 우월성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다.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량극 분화를 없애며 공공적으로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 대중의 한결같은 요문이다. 우리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한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라가 부유하다 할 때는 백성이 풍족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공동부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간표와 로순도를 명확히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동부유는 인류 문명 발전의 난제로서 지금까지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소방 국가들은 사회적 부는 끊임없이 증대되지만 반면에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 분화가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는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소득 분배 격차는 오히려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전신 생활의 부유이지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며 복지주의와 같은 이런 식의 공동부유는 더구나 아닙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따로 나누거나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를 따로 나누어 각자 지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 인민의 공동한 분투를 통해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합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케이크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더 능동하게 관찰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소득 분배의 격차를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방침을 두고 분배 제도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영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산 확장을 방지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전체 인민의 공동부를 실현하는 사업이 더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를 실현하는 용광스러운 사명이 담겨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독창적으로 개척해 자신의 실천을 통해 소방식 현대화에 대한 맹신을 타파하고 선용 발전의 논리, 자본주도의 논리,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반드시 패권을 쥔다는 논리를 극복한 인간 세상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일조일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부유의 장기성, 간곡성, 복잡성을 충분히 예견하며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능력껏 최선을 다해 점진적으로 실속 있게 꾸준히 추진해 부단히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혁명문물 보호리용 구역 조성 업무회의가 강서 감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문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여 전반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현장과 대중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다각적인 업무 혁신과 필수 자원 지원을 바탕으로 구역 조성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국가문물국 관련 부문, 조항 직속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문물 행정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보호구역 관할시 현 당위원회, 정부 관련 사업일꾼, 혁명문물보호관리기관, 기념관, 연구기관, 대학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북경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 끊임없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고궁, 만리장성 등 전통적인 랜드마크 관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공공공간에 직접 들어가 현지의 일상과 생활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을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북경의 일상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협력 플랫폼의 지원과 디지털 스마트 봉사 고도화에 힘입어 북경 입경 관광 시장은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활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세계 관광도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북경은 깊은 문화적 기반과 성숙한 국제 교류 역량, 스마트 기재와 안전 보장 측면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관광 분야의 선두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제11회 중국 경극예술제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호북성 무한시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위상과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급 경극예술축제인 중국 경극예술제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1995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10차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희곡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경극예술의 계승과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뚜렷한 특징을 자랑하며 우수 작품 공연, 소극장 공연, 절자극 특별 공연, 희곡 예술대학 공연, 작품 평가 토론, 청년 인재 창작 캠프 등 7개 분야의 주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전국에서 엄선된 20편의 우수 경극 작품이 참가하며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스타일을 통해 당대 경극 창작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 전통 경극예술의 매력을 재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혁명선려를 기리고 혁명정신유산을 계승하는 혁명역사 소재 작품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작품도 선보입니다. 진시 황제릉 박물원 1호갱 현장 보호사원 보건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호갱 현장 보존 보건실험실과 2호갱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병마용 보호는 발굴부터 수장고 입고까지 전 과정에 폐쇄 관리를 실현했으며 현장 응급 보존 시스템 플러스 고고학 플랫폼 시스템 플러스 전용 장비 플러스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아우르는 새로운 발굴 보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1호갱은 발굴 현장과 실험실 복원의 전 과정 폐쇄 관리를 실현해 채색 병마용이 적시에 보호될 수 있게 했습니다. 2호갱의 발굴 캡슐과 실험 캡슐은 함께 고고학 현장 발굴 보호 플랫폼을 구성해 발굴 현장에 대한 정밀한 환경 제어를 시행합니다. 병마용은 지하에 2000여 년간 묻혀 있으면서 화재와 붕괴, 지하수 변동을 겪어 원래의 채색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출토된 후에는 환경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채색이 더욱 벗겨졌습니다. 이제 출토된 병마용은 고고학 현장에서 실험실로 한 번에 이동해 보존과 복원,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남아있는 병마용은 출토된 후에 질소 충전 보습, 초음파 검사, 3차원 이미지 수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기록과 세척, 보강 등의 처리를 차례로 받아 각 단계의 위험을 최대한 줄입니다. 1974년 병마용이 발견된 이래 세대를 이어온 고고학 문물 보존 연구자들은 장인 정신과 과학기술로 보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섬서성 서안시 림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8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복건성 남평시의 고속철도역과 무이산 국가공원을 잇는 전차 주자호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주자는 남송의 사상가, 철학자, 교육자인 주희를 후세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주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 문화 테마 열차는 마치 움직이는 서원처럼 관광객이 명승지에 들어서기도 전에 책 향기를 만끽하도록 합니다. 무이산 국가공원에 들어서면 9곡계의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이곳은 한때 주희가 머물던 무이정사로 현재는 주희원으로 불립니다. 1999년 주희원이 자리한 무이산은 세계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학자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중화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자문화는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심사 결과에서 최려령 전승자가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가급 고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작품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국의 고개 창작 수준과 공연 실력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받습니다. 올해는 부문별로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 등 총 20개 상이 주어졌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등재된 판소리의 성급 대표 전승자인 최려령은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천 시리즈 중 66번째는 투자족 농가의 마을 곤룡패촌입니다. 곤룡패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깐 도로들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명청 시기의 건물들이 마을 주변의 산과 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곤룡패촌에 남아있는 고건물은 13곳이고 완전하게 보존된 방수는 200여 칸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보탑과 향씨 사당 요적, 향씨 가옥 요적, 도자기 요적, 옛 가구, 옛 현판 등 유물들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곤룡패촌으로는 첨룡하와 양억우라는 이름의 시냇물 두 갈래가 흘러지나는데 물 색깔이 노란 첨통하는 노란룡이라는 의미로 황룡으로 불리우고 물 색깔이 맑은 양억우는 푸른룡이라는 의미로 청룡으로 불립니다. 두 갈래 강물이 꿈틀거리는 룡처럼 천갱이라는 방주관으로 흘러든다고 해서 룡이 꿈틀거리는 언제라는 뜻으로 동네 이름이 곤룡패입니다. 언제의 주변에는 청룡산과 필포산, 삼호산, 마안산, 첨은산, 오봉산, 외피산, 마환산, 보탑산, 로호재산 등 산봉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방죽에 들어서면 키 높은 고목이 태양을 가리며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곤룡패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 7그루가 있습니다. 이런 고목은 곤룡패의 고건물과 함께 곤룡패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곤룡패의 고건물은 키 높은 외벽과 돌로 쌓은 천정, 대궐, 루각, 안채와 별채, 돈사와 외양간, 부엌과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건물 군락은 장가첨과 돌사자, 호랑이산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돌사자 건물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보석을 가지고 노리는 룡과 수놓은 공을 돌리는 사자, 물고기 두 마리, 복숭아를 들고 있는 원숭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까치,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 문방구 등 다양한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방에 들어서면 마치 명청시기 고건물 박물관에 들어선 듯 흘러간 세월 속에도 빛을 뿌리는 어젯날의 호화함과 정교함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 높은 외벽에는 오늘날도 화려한 색채의 벽화가 남아있고 돌문과 돌복, 돌난간, 돌둑, 문틀의 조각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생동한 모습으로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돌사자 건물 군락은 줄줄이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홀을 많이 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 건물의 돌문 양쪽 벽에 돌사자를 조각하고 문 앞에도 청나라 때 새긴 돌사자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석사자옥입니다. 호랑이산 건물 군락은 돌사자 건물 군락의 왼쪽 지세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웅장한 기세, 복잡한 구도를 보여주는 이 건물 군락은 집은 따로따로지만 방은 함께 사용하는 봉건사회 대가문의 건물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무형문화유산 학춤이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안도현 문화관 연습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옷자락이 가락따라 나붓깁니다. 팔을 들어 소매를 펼치고 고개를 돌리며 사뿐히 걸음을 옮기는 리영화의 춤사위는 하계 요요자적한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인 그의 눈빛에는 전통 기회를 오래도록 이어가려는 젊은 시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2008년 조선족 학춤은 두 번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돼 안도현의 또 하나의 반짝이는 문화명함으로 부상했습니다. 리영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춤추는 장면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춤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변에서 나서 자란 그는 명절이나 여가 시간이면 어른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흥겨운 춤판을 인상 깊게 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장면을 익히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일찍부터 민족무용의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여 대학에 지원할 때 주저없이 조선족 무용학과를 선택해 전문적인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학춤을 접한 후 리영화는 차츰 학춤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무용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새해의 형상을 본뜬 춤은 학춤 하나뿐입니다. 학춤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그는 학춤의 기량을 닦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학춤의 형태와 온치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리영화는 길림성 백성시 향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두루미 섬을 찾아 가까이에서 두루미, 백두루미 등 학의 일상적인 모습과 생활습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성체학은 걸음이 온건하고 느긋해 고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새끼학은 또 장난이 심해 두 마리가 모이면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장난치는데 마치 춤 대결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느낀 이런 장면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 영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연습실에 돌아와 이런 생동한 화면을 무용에 녹인했습니다. 현재 학춤 공연의 배역은 성체학과 새끼학으로 나뉩니다. 성체학 역할을 맡은 무용수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민첩하게 목을 움직이며 학이 고개를 숙여 먹이를 찾거나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새끼학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 무용수들은 두 팔을 활짝 펼쳐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새끼학들이 장난치며 춤 대결을 벌이는 흥미로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토대에서 혁신하는 것은 리영화가 줄곧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발걸음과 팔놀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 연습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학춤 고유의 온류를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미학에 결부해 세부적인 편성을 다듬었습니다. 안도에서 시작된 이 학춤 대회는 차츰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2018년 학춤은 대형 가무극 장백산 아리랑 제2편에 등장해 유려한 춤사위로 아름다운 생활의 화풀곡을 펼쳐냈습니다. 이 밖에도 리영화가 이끄는 팀은 선호하여 하북성 정월대보름 무형문화유산야회,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등 활동에 초청돼 열연했습니다. 학춤은 안도현 문화관에서 리영화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승 종목입니다. 그는 학춤을

한때 전승인이 부족했던 상황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안도현에서 이미 40여 명의 젊은 골간들이 학춤 전승에 뛰어들었으며 학춤을 출 줄 아는 사람도 100명에서 20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청년 창작자들도 특별히 안도를 찾아 리영화에게서 학춤을 배우고 짧은 동영상, 영상 창작 등 뉴미디어 방식을 통해 학춤의 아름다움을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한 편의 학춤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좋아요 수가 수십만 개를 넘었습니다. 제5대 전승인으로서 리영화는 학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뉴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대들로부터 전해진 춤 사이를 잘 유지하는 한편 무용 구성을 끊임없이 다듬고 널리 알려 학춤의 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0: 내 여지는 중국 역사 이야기 순서에서는 청나라 문학가 포성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청나라 소설가 극작가인 포성룡이 자는 요산, 호는 요천이다. 산동 지천 출신이다. 포성룡의 부친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유지인사였다. 어릴 때 포성룡은 부친의 영향하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나갔다. 19살에 포성룡은 현시, 부시, 원시의 수석으로 국제에서 경학을 전수하는 관원인 박사가 되었다. 그 후 포성룡은 향시의 여러 번 낙방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의 가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독서와 창작에 힘썼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요제지 창작에 몰두했다. 요제지는 포성룡이 지은 문헌문으로 된 단편 소설집이다. 요제지는 포성룡의 대표작으로 같지 않은 출판본들에는 400편 내지 49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들은 작가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초로 거기에 자기의 풍반 사상을 발휘해서 창작한 것이다. 작품들은 구상이 교묘하고 언어가 생동하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비적인 영을 담았다. 요제지는 요나 도깨비를 인격화하고 꿈, 조승, 신선의 세계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가의 이상 가운데는 인물 형상을 부각했다. 요제지는 요와 귀신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으로 봉건 예교의 구속과 과거 제도의 부패 그리고 봉건 예교의 경직을 규탄하고 개성 자유를 주장했다. 책에 수록된 애정에 대한 작품은 특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애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사랑과 여우 귀신 간의 연애 이야기로서 봉건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청년 남녀의 요문을 보여주었다. 요제지 중의 여우는 거의 다 예쁘고 선량한 소녀로 나타난다. 그중 소치 중의 소치가 더욱이 인기가 있다. 작자는 뛰어난 기법으로 순진하고 선량하며 총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 형상을 부각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추가 원래 새끼 여우라고만 찍어서 말했다. 이 새끼 여우의 어미가 주인 집에서 피난한 적이 있었으니 이 여우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왕씨 가문의 운이를 갚는다. 아름다운 여우를 제외하고 요제지에는 밉게 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여우도 있다. 미혼 여우란 소설은 한 미혼 여우가 가난한 서생 일가의 생활을 돕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했다. 소설에서 서생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미혼 여우를 집에서 내쫓는다. 미혼 여우는 소생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돕는 격분을 안고 소생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소생을 징벌한다. 작자는 이 작품을 빌어 인간의 추악한 일면에 대한 교탄을 보여주었다. 요제지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잔인한 여우도 있다. 화피란 소설에서 여우는 인피를 쓰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오브로 삼는다. 이런 여우는 나중에 물론 사람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요제지에 수록된 다수 작품은 단편 소설에 속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중대한 사회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짧은 글은 500여자에 불과하고 길어도 4000여자에 불과하며 매 한 편 문장의 평균 글자 수는 천자 좌우이다. 요제지는 인물의 개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용을 그리는데 그 눈만 그린다 는 격으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을 돌출하게 묘사했다. 요제지 이야기는 곡적과 변화 많게 엮어졌다. 이 소설집은 독특한 품격으로 문헌문 소설의 고봉에 이르렀다. 구미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은 19세기의 고봉을 이뤘다. 모파상을 대표로 한 프랑스 문화, 쇼브를 대표로 한 러시아 문화, 마크 트웬을 대표로 한 미국 문학이 고봉을 이루기 앞서 포송룡은 그들보다 2세기나 앞서 단편 소설에 고봉을 이루었다. 요제지는 조선,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소바나, 노르웨이, 스웨덴, 체스코, 웅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나라에서 출판 발행됐다. 요제지 외에 포송룡의 저서로는 문 400편, 시 900여소, 희곡 3출, 통속 리곡 10여 종이 있다.
0: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청나라 문학가 포송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쉐원별의 수이한 우롱주별 한복인 절대 턱을 잡자기에도 원웅웅 내관슨 천리태호가 바이롱주별아 부산 하름적등대들 능랑투기 타산 완웰롱 가리라는 민초래 나시죠
1: 어미토부
0: 시샤월 생각이라
1: 신리호그득
0: 해물간 우시대 발 알들간 제비 탕월 생각이라
1: 어디시는
0: 언 게임 우시대 장주엘로가 안모다 다르지 착글 생각 내가 떡길길 완웰롱 헛란 두들레 따위다 티자 따라쳐야 제친 이리해기로 있다 슈아왕겨 랑토가 뜻한 옥터가 뜻은 강의를 뜬 돌구레야 강산어리 옥터의 척책 내길래신대들 흐득흐득 가는 가사나버들 허유인적들 하르기주 살은 함야미 어린애 하태레수 하드라 살은 내길래신일라 허유를 뜨거진 지레진 완수 돌아해와래
1: 토갓긴 적사 허일 장준의 벨티 우자답디마
0: 은허일인 토라 약틀림벌
1: 지르긴 원소드네 이런 주선
0: 대륵섯
1: 흐르허일인
0: 집승네해
1: 하르기대
0: 더네베들 아윤간팅을 예측인게 호자들라 아굴한 노르존재겠라
1: 느근벌 해불관 호시대
0: 바르스케메헨 알들갔은 완웰롱
1: 탕월디인
0: 장주인 칠기 으브스셰를 자이들 우지게나드라 쉐완벽어득 귀시어드네 브르바벤
1: 우사든
0: 활게
1: 여후이긴
0: 우릉천와부터 살테로디헤른
1: 우주헌 호대
0: 나드게들란 우지게나 털허이긴 털라벌어드슨 완웰롱인 밤엔 동초이 대만과가 됐적
1: 오텐타는
0: 얼 워라밭 도적 내길래신 대들 쇠완변에 거란스 랑토 옥터서 답적
1: 수능호 궁인 진구루 이방
0: 아리 옥탄 척제 호태들 응기지 허이 벨덕사 배갓 헤어내면 봐라
1: 허일전 집득
0: 돌아돌아 들래 쇠완변 얼음 벨도 얼음 덕수벌러 들래
1: 부인해
0: 할애가 들래
1: 하루나도 묻은 똥똥으로
0: 하루가 돼 하루 빨간 내고를 맨
1: 호짓호짓 태울라
0: 하루이 맨 그이가 달아들짝 은혜하러 봤
1: 고셀로 무르네 보시
0: 탑승된 가르 내길래 흔들 등기지 허일 조어를 대 매일진
1: 어짜발 영치를 혈흔틈 오륵실 달
0: 배갓
1: 의문희의
0: 치를
1: 털갓김 적삿 허일장준의
0: 돈희 우째라 지난왕 쇠징량
1: 즐기는
0: 문가르짓 우측래
1: 왜야
0: 여구일의 늑자로 장준 참착한 해라대
1: 후방은 쇠완벼대
0: 벨디적 허일인 후지 역탱인제
1: 시트레이시란다 셀그스가르 등시작내들라 쇠왕 의양사를
0: 벨다 치르고를 실화하라
1: 문득 여후인의 가치끈
0: 늑장준이라도 잠이 흔들리친 그님
1: 역장준 리우이기 도째
0: 슈아완벼 허디벌
1: 디륵토 그득
0: 벌벌 터장준이
1: 디륵 그득 벌
0: 헬벌을 외웠으나 치악들 절 잠을 터우니 옛날 베르기지 지나가기린 알들 갔음 예장준 류인의 부여 침통다도 일대기가 왕님들이 대대를 당들 하소날은 못 개가 놓침만다
1: 후간등대불
0: 호집드면 해본 대학께 떡인다는 나란 완울릉내 대라 집두부자간 아바차차 특근 차슨 악을 좌라드버근 내일의 해내들 완웰롱
1: 하!
0: 랑토가 뜻은
1: 옥노소다슨 류이기인